0: 그래서 그래서 아마 간소 후비에서 왔어. 그래서 아마 간소 5 minutes.
1: 91 for 95.
0: 91 for 95. 맞아. North is going to be inside the main office.
2: Okay.